0: FM Dragon Band.
1: 103
0: MHz. News, music, and entertainment.
1: This is FM Dragon Band.
0: FM 103 MHz.
2: 리보뷰에 제 우라이키드미 마토치 에스디타도요.
3: 우라이키드미에 우디니디오 크리에무 후디 마토치하오 게세시 그바김히 지즈 응고 마토치요누 피치미에기니에 러치디에부오 르넬리도요.
4: 뷰 네티버 데모치데로
5: 헤이 제티기디 제바 까까기 하바가로비디호 데리치 도시어 지디 도즈레마 하이 타자려
4: Okay, Regizo, Kerfuta, the Borrelius of Monte.
5: Very ha. No, Tom, about Yamo, Juliette, I did cheer it in him at once of Grandabashi.
4: Oh, and the Borrelly there. Most care about a canula do.
5: So, Kim has yet said yet. Kim has lots of mirrors again the host. She will be you. So, Kim has yet said yet.
4: Eh? Good day, we are.
5: 今天日子二日子跟着这次的啦，昨天没日子呀，一个他说。哥，这头根是肉的么事了？那昨天没日子，那个他不咋个子不能不摆。不咋个子不摆就丢，鞋子在么？么好，昨天没日子是不咋说皮包，我哥皮子没哥哥不认我的哥哥哈，不咋是你不摸么事嘞？
4: 你就没有那个我陪人把的不多的了呀，我也不给多少个人给多大多，什么嘛做亲妹姐，咱是么么的，不把事情给做来。
5: 你不是一个人给就多了，阿哥做老板么？你们不做事情不念，你们做那个做什么么？我就我们拍不毛的了，给他吃了，我不做你这事情不把么？
4: 结果他你不外面个干哈哈，见面也是我们拍车，我们吃咖喱开不着吃不要肉。今天吃了，给做个点呗。咖喱是肉，不咋个你这些不给收一笔你们。那行，那个拖子些啊，不咋个你们收着。平时那个对我太太些，我也不不接人个，也不给那个包裹，我也不过，不给我说，没几个这个哈。
5: 没有啥事没说，别把这里，帖子我个人的个人的个人的个，给丢给实在呀。帖子是给他不晒的么事，给丢在些，给自己里，没人到他跟你个事，给丢没啥吃事呀。